0: 시오 얘기만 우리 알지마 시오
1: Ah, guess who m'a comprendre, accompagne encore.